0: 빵짱 예리죠.
1: 그때도 생각으로 살인 사파에제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건강 및서브라이
0: 빵짱 예리죠.
1: 뭐다모 필리언 임포르텐 류판 건강한 바가이 사칼로와카
0: 빵짱 예리죠.
1: 바라사 바는 빵 맞죠?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
0: 빵짱 예리죠.
1: 마이 망가 발라 그루나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스
2: Babakal! Babakal Ice!
3: Ano nga ice baklon mo, how?
2: Ang wala ka katunaw, di pare sa relasyon namon. Pagkatapos na initan, gulpi na lang nag-evaporate.
4: This is your MOR safety tip. Call authorities before opening the door. If someone knocks claiming there's an emergency, don't open it right away. Real emergencies don't wait at your door. They'll understand if you verify first. Always protect yourself first. Make the call, stay safe, and stay aware. Smart safety starts with caution.

0: 깜짝 예미 존!
1: 국내도 수리가도 살림 서플라이즈의 스쿨 슬라이스 반가운 건강이 서플라이
0: 깜짝 예미 존!
1: 뭐다 무필리언 임포텐 유로칸 건강한 바가이 싹갈로워커
0: 깜짝 예미 존!
1: 바라사 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 각 바라사 베이비
0: 깜짝 예미 존!
1: 마이 망가 벨라 클루나 프레스카 카길라 마스 고카스 24 호라스
2: Choy, pabakal, Choy, Pedro Liber, Choy.
3: Pila ka bilog.
2: Isa lang guro, Choy, ah. Sabon niya duwa ko, mala nasakitan mo.
3: Hot Dog!